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도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역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3: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프로듀서 박성일입니다. 네, 호주에서 7월 1일은 달력이 한 장 넘어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최저임금과 연금, 또 복지와 비자 제도 등 우리 생활과 맞닿은 많은 정책이 오늘부터 새롭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새해만큼이나 변화의 시작을 실감하는 날이 바로 7월 1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변화의 첫날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숫자와 제도의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 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첫 번째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은 단일 문화사회 논쟁을 들여다봅니다. 네, 원네이션의 폴리넨슨 대표가 일본을 사례로 들며 호주도 단일 문화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흔히 저희가 단일 문화사회로 알려져 있는 이 한국과 일본 정말 그런 사회인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봅니다. 네, 이어지는 친절한 경제에서는 최신 부모 보고서를 바탕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현실적인 비용과 달라지고 있는 자녀 경제 교육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컬처인에서는 블랙서머 산불과 팬데믹을 딛고 탄생한 빅토리아주 이스트 깁슬랜드의 겨울 축제를 통해 문화가 어떻게 사람과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지를 알아봅니다. 그럼 2026년 7월 1일 수요일 방송 먼저 뉴스로 시작합니다. 박상진 프로듀서입니다.
4: 2026년 7월 1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자유당 연립이 정부의 5% 계약금 주택지원 제도로 집을 산 일부 구매자들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대출금이 집값을 웃도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연방정부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편한 재향군인 지원 체계가 오늘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는 정부가 지원하는 유급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테라넷 총리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스볼라의 모든 군사기반 시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국에서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0: 첫 소식입니다. 야당인 자유당 연립이 노동당 정부의 5% 계약금 주택구입 지원제도를 통해 집을 산 일부 주택 소유자들이 앞으로 주택 가치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동산 분석업체 코탈리테가 발표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달보다 0.4% 하락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자유당 연립 담당 대변인인 벤스몰 의원은 앤서니 알바니지 정부가 이민자 유입 규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They've been trying to slap band-aids over it with billions of taxpayer money. And all of a sudden it's going to be those poor.
0: 벤스몰 야당 의원은 정부가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으면서 임시 방편식 대책만 내놓았다면서 결국 적은 계약금만으로 주택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호주 연방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로 개편한 재향군인 지원 체계가 오늘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맥키오 연방 보훈부 장관은 이 기관이 재향군인과 가족들이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자살 예방과 조기 개입, 군 복무에서 민간 생활로의 원활한 전환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Today we start a new journey with a new agency. It's not every day you get to create a new agency in government.
0: 맥키오 장관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관과 함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면서 오늘부터 재향군인 및 가족복지청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신규 보상 및 재활 지원 신청이 하나의 통합 법률 체계에 따라 처리된다고 덧붙이면서 기존의 여러 법률 체계로 운영되던 복잡한 절차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보상 신청 절차가 단순해지고 심사 기준의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국방 및 재향군인 자살에 관한 왕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핵심 대응책의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는 정부가 지원하는 유급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24주에서 26주로 늘어나며 앤서니 알바니지 정부가 단계적으로 추진해온 확대 계획이 마무리됐습니다. 유급 육아휴직은 2023년 20주에서 2024년 22주, 지난해 24주로 확대된 데 이어서 올해부터는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지원 대상 부모는 휴직 기간 동안 전국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앤서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캔버라에서 열린 신생아 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제도 확대를 환영했습니다.
3: And today's a big day for parents. We've been building up to this, yeah, 2 weeks.
0: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오늘은 부모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라면서 6개월 유급 육아휴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2주씩 단계적으로 기간을 늘려왔고 오늘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아이의 생애 첫 해 동안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부모들이 일과 육아를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 남부에 있는 헤스볼라의 모든 군사 기반 시설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인근 부대를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는 터널과 무기 저장 시설, 이스라엘 공격에 사용된 각종 시설을 계속해서 파괴할 것이며 헤즈볼라가 무장 해제될 때까지 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 These security zones, this is a change in perception. It means that we do not allow.
0: 네타냐후 총리는 이 보안 지대는 안보 개념의 변화를 의미한다며 테러 조직이 국경 바로 앞에 자리 잡도록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침투용 시설과 공격 거점, 테러 터널과 테러 마을까지 모두 없애라는 것이 군에 내려진 지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설정한 이른바 보안지대가 사실상 불법 점령에 해당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두 차례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94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라과이가 지역에서는 약 1만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라과이라 지역 내 두 마을에는 당시 약 3만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약 1만 명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일주일 가까이 지난 가운데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세계식량계획의 스테파니 국장은 국제사회의 관심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피해 주민들의 필요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0: And this is why we are calling from the onset for sustained support to ensure that families are not trapped.
1: 스테파니 국장은 가족들이 장기간 식량 부족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최대 50만 명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식량을 제공하고 필수 물류와 긴급 통신 지원을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초기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가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 총리는 첫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대격변 시기를 추격하던 상황에서 주도하는 나라로 위상이 변했다면서 정부도 이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006년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총리란 기록도 세우게 됐는데 이에 대해선 늘 첫 번째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해온 만큼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이임식을 끝으로 362일 동안의 국정운영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정 총리는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 신분으로 돌아가는데 오는 8월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녹색당이 연방정부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플랫폼의 추첨 알고리즘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녹색당의 세라 헨슨영 상원의원은 현재 약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제한하는 현행 법만으로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앤서니 알버니지 정부는 세계 최초로 도입한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제도의 효과를 점검한 보고서에서 많은 미성년자들이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관련법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헨슨영 의원은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벌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헨슨영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겨냥해야 한다면서 청소년은 물론 모든 이용자에게 유해하고 폭력적이며 악의적인 콘텐츠를 끊임없이 노출시키는 이른바 무한 스크롤과 위험한 추천 알고리즘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 예술가와 음악인들이 연방정부의 호주의 저작권법을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음악을 비롯한 창작물이 허가 없이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이번 움직임에는 호주 음반산업협회, 저작권기관, 호주음악센터, 호주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도서민 음악사무국, 호주출판협회 등 주요 창작 관련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개 서한을 통해 정부가 현재 저작권 보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창작자 단체들은 원작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작품을 사용하는 것은 호주 역사상 가장 큰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소식입니다. 멕시코가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에콰도르를 2-0으로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멕시코는 훌리안 키뇨네스와 라울 헤메네스의 연속골에 힘입어 승리를 거뒀으며 16강에서는 잉글랜드와 콩고 민주공화국 경기와 승자와 맞붙게 됩니다. 한편 에콰도르의 피에르 앙카피에는 경기 막판 비디오 판독 끝에 퇴장당했습니다. 앙카피에는 멕시코 공격수 산티 헤메네스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입을 가린 행동이 확인돼 후반 추가 시간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번 월드컵부터 국제축구연맹이 선수들이 충돌 상황에서 입을 가리는 행동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도입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8센트에, 한국 원화는 1073원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끝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입니다. 시드니 목요일엔 내일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14도에서 낮 기온 22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멜번은 비가 많이 오겠고 오전 8도, 낮 기온 11도. 브리스번은 대체로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4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퍼스는 아침에 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13도에서 17도. 애들레이드 역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11도에서 14도. 캔버라도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전 7도에서 13도. 호바트는 구름이 좀 끼겠습니다. 7도에서 14도. 다윈은 아침에 구름이 끼겠고 23도에서 낮 최고 31도 되겠습니다. 고국의 서울은 구름이 많게

매일 방송 뉴스회에는 데일리 오버뷰로 함께합니다. 호주와 한국, 또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익스플레이너, 친절한 경제, 컬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익스플레이너로 문을 엽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 가운데 하나로 꼽히죠.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또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는 점이 바로 호주의 정체성으로도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치권에서는 호주가 단일문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네이션의 폴리넨슨 대표가 일본을 모델로 언급하면서 과연 현대사회에 단일문화 국가는 존재하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졌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일본은 과연 단일문화 국가인지를 살펴보고 다문화 사회를 둘러싼 호주의 논쟁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라디오 익스플레이너. 호주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 그 중에 하나는 다문화 사회일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민으로 온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또 인정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듣게 되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호주가 다문화 사회가 아닌 단일 문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논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네이션당의 폴리넨슨 대표가 이달 초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며 호주가 단일문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단일문화 사회가 존재할 수 있는지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네이션당의 폴리넨슨 대표는 일본을 단일문화 사회의 모범 사례라고

0: SBS.
1: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s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2: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헨슨 대표는 지난주 세븐네트워크의 선라이즈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은 단일 문화를 가진 국가인데 호주가 단일 문화를 갖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의 앵거스 테일러 대표는 이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채널9 투데이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0: SBS.
1: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s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2: 비교를 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의 역사적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몇 년 동안 이민이 크게 증가했고 그 결과 일본 사회는 인구 구성과 민족적 측면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같은 현상은 고국 대한민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0: su SBS.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상당한 문화적, 민족적 다양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능 교수는 일본이 호주보다 민족 구성의 다양성은 낮지만 그렇다고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라트로브 대학교 아시아 일본학과의 가오리 오카노 교수도 일본을 단일 문화 사회로 보는 시각은 아주 오래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카노 교수는 백인 호주인들은 일본을 동아시아인들만 사는 나라로 보고 아시아계 내부의 다양한 민족적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 인식이 일본을 단일 문화 사회로 보는 시각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오카노 교수는 1991년 이전까지 일본은 비숙련 노동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자동차 제조업계를 중심으로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민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과 한국은 고령화와 저출산, 그리고 의료, 돌봄 등 필수 산업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외국인 이민과 노동자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국제 이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일본의 장기 체류 또는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이민자는 약 17만 7천 명으로 전년보다 8.6%가 증가했습니다. 네, 이 같은 통계는 지난 10년 동안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가 약 3배로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쿄 와세다 대학교의 피터 차이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자국민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더 높은 임금과 또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원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가장 눈에 띄는 외국인 노동자는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며 이런 업종에서는 일본인 직원을 예전만큼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라트로브 대학교의 가오리 오카노 교수는 일본의 일본계가 아닌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이 최소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호주 국립대학교의 앨런 갬런 교수는 현실 사회에서 단일 문화 사회에 가장 가까운 사례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갬런 교수는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가 국민에게 획일성을 강요하는 사회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런 길을 따르기를 원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4: 네, 일본과 한국은 흔히 저희가 이제 단일 문화 국가로 부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미 두 나라 모두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일 문화냐 다문화냐 이런 구분보다 다양한 구성원이 어떻게 함께 공존하고 또 사회를 통합해 나갈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익스플레이너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6: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7: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0: 카카오톡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코리아는 페이스북.
1: 우리 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경제 이슈를 모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2: 매주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보는 시간,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아이 한 명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 걸까? 네, 특히나 이 생활비 위기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압박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는 시기부터 아이를 몇 명 낳을지, 그리고 부모가 얼마나 오랫동안 육아휴직을 하는지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최근 호주의 금융비교 사이트 파인더가 5년 만에 2026 부모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안에는 현실적인 요즘 부모들의 고민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이번 보고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먼저 좀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죠.
3: 네, 호주에서 13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1,008명을 대상으로 파인더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가족들이 아이를 갖기 전에 재정적으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또 의료 서비스는 공공이나 사립 중 어느 곳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면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3: 네, 이 보고서는 실제 부모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예산이 빠듯해질 때 가족들이 무엇을 줄이게 되는지 살펴보고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모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녀와 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 이런 것까지 숫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보고서 내용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죠. 우선 가족 구성 현황, 뭐 어떤 변화가 있나요?
3: 네, 가족 구성 현황은 2021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까지 출산을 미루는 부모와 현실적으로 기다릴 여유가 없는 부모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네.
3: 첫 아이를 갖기 전에 저축해둔 돈이 전혀 없는 가정은 응답자의 9.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5년 전에 조사 당시 10%와 거의 비슷한 수치지만요. 첫 아이 출산 전에 2만 5천 달러 이상을 저축한 상태였다는 가정은 부모 10명 중 3명 꼴인 28.9%로 조사됐습니다.
2: 네, 생활비 부담이 커질수록 이 언제 아이를 낳을 것인가, 네, 이 재정 계획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3: 네.
2: 네, 집을 먼저 살지 아니면 저축을 먼저 할지, 육아비를 얼마나 준비할지, 네, 모두 함께 좀 함께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3: 네.
2: 네, 출산 자체로 경제적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한 의료 시스템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3: 네, 대부분의 호주 부모는 여전히 공공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민간의료 서비스로의 이동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네.
3: 임신 관련 초기 비용 또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이를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출산한 경우가 64%, 민간의료를 이용한 가정이 36%였는데요.
2: 네.
3: 지난 2021년 조사에서는 28%였던 것에 비하면 이 민간의료를 이용하는 가정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3: 또 다시 출산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39%가 다음에는 민간의료 서비스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답했고요. 이 답변 또한 지난 2021년 32%였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2: 네, 아무래도 이 출산에 있어서는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좀 이 좋은 시설을 이용하겠다, 네, 이런 부모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한 이 의료보험 또 관련된 조사도 포함이 됐다고요?
3: 그렇습니다. 부모 응답자의 57%가 자녀를 위해 임신 관련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임신 기간 동안 임신 관련 비용으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21%였는데요.
2: 네.
3: 이는 5년 전에 36%였고

0: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1: 집값, 식료품 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몇 달 동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이 가계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2: 네.
1: 육아휴직이 부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30%로 가장 많았고요. 장기적인 자산이나 퇴직연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 22%, 또 급여 인상 기회를 상실했다는 답변이 16%, 승진 기회를 잃었다는 답변이 15%로 나타났습니다.
2: 네.
1: 그리고 관리직급으로의 승진이 지연됐다는 답변도 10%에 해당했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많은 부모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바로 이 양육비일 텐데요.
1: 네, 이번 조사에서는 아이 한 명당 연평균 양육비를 약 8,472달러로 추산했습니다.
2: 네.
1: 한 달로 계산하면 약 700달러 정도인데요. 물론 아이 나이와 또 가정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뭐 어디에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나요?
1: 네, 가장 큰 비중은 식비였는데요.
2: 네.
1: 연간 약 3,300달러가 식비였고요. 보육비가 약 1,750달러, 그리고 의료 814달러, 의료비 719달러, 스포츠 활동 723달러, 학교 체험학습 그리고 과외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2: 네.
1: 아이가 커질수록 스포츠나 음악 학원 같은 교육 관련 비용이 늘어난다는 부모들의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부족해지면 그 영향을 받는 것은 아이들인데요.
2: 네.
1: 부모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자녀가 비용 때문에 적어도 한 가지 재화나 경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2: 네.
1: 그들이 포기해야 하는 부분으로는 가족 휴가나 과외활동, 또 새 옷을 구입하거나 테크놀로지 관련 비용이 포함됐는데요.
2: 네.
1: 또 자녀가 지난 12개월 동안 음식을 굶어야 했던 적이 있다고 답한 부모도 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네, 가장 우려되는 격차, 아무래도 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불균형적인 희생을 좀 감수해야 한다는 점일 것 같은데요.
1: 네.
2: 아,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이번 보고서에서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 교육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1: 네, 저도 이 부분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응답자의 67%가 자녀와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 네.
1: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절약만 가르쳤다면 이제는 투자와 자산 형성까지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는 부모가 크게 늘어난 거죠.
2: 네, 요즘 부모들이 금융 지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보여주네요.
1: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주식 종목을 뭐 추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2: 네.
1: 돈이 어떻게 불어나는지, 저축과 투자의 차이는 뭔지, 복리가 무엇인지, 또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는 습관이 왜 중요한지 등을 일상 속에서 설명해준다는 의미고요.
2: 네.
1: 이 보고서에서는 부모 세대가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경험 때문에 자녀만큼은 어릴 때부터 돈을 이해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 네, 그리고 또 이 용돈 문화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1: 네, 이 조사에서는 13세 미만 아이들의 75%가 용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네.
1: 용돈 지급 방식으로는 집안일을 도운 후에만 지급하는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고요.
2: 네.
1: 집안일과 상관없이 주는 경우가 30%, 그리고 용돈을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27%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저축 계좌를 갖고 있는데요. 일부는 투자 계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용돈을 받았으면 저금통에 모았겠지만
2: 네.
1: 이제는 은행의 앱으로 잔액을 확인하고 부모와 함께 저축 목표를 세우는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네, 아이들이 금융 시스템에 진입하는 나이가 좀 점점 어려지고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호주 아이들은 5년 전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2: 네.
1: 부모가 대부분의 예금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저축 계좌의 경우는 5년 전에 58%였던 것보다 증가한 65%의 어린이가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네.
1: 저축 금액은 1,000달러 미만이 40%로 가장 많았고 1,000달러에서 5,000달러가 26%, 5,000달러에서 1만 달러가 10%였고 1만 달러 이상을 저축한 어린이도 5%에 해당했습니다.
2: 네, 그렇다면 결국 이번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1: 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2: 네.
1: 첫 번째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분명히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도 양육비도 또 생활비도 모두 부모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고요.
2: 네.
1: 하지만 두 번째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제대로 가르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 돈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늘고 있는 셈이죠.
2: 네.

0: 사실이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 이 금융 습관에도 또 큰 영향을 준다. 이런 연구 결과들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요.
1: 네.
0: 네, 경제 교육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파인더가 발표한 2026 부모 보고서를 통해서 호주 부모들의 현실 그리고 달라지고 있는 자녀 경제 교육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홍태경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SBS 오디오 팟캐스트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sbs.com.au/kore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아이를 키우는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부모들의 경제 교육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 네, 이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네, 결국 아이에게 가장 큰 자산은 돈 자체보다 돈을 이해하고 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친절한 경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컬처인으로 이어갑니다. 세븐틴의 Love, Mon, Fame.

0: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은 북중미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열광의 순간과는 달리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전쟁과 기후, 재난, 그리고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구는 동시에 너무 다른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남반구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호주에서는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춥고 또 가장 어두운 계절,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보다 밖으로 나와 함께 불을 피우고 또 등을 만들고 같은 길을 걷습니다. 오늘 컬처인에서는 호주 빅토리아주 이스트 깁슬랜드에서 시작된 겨울축제 미드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문화가 어떻게 사람을 치유하는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아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축제라고 하면 이 즐기기 위한 행사 이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이 이스트 깁슬랜드 미드 윈터 페스티벌 그 시작부터 좀 다르다고요?
1: 그렇습니다. 방금 인트로에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세계는 정말 서로 다른 시간대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네, 어떤 곳에서는 축제와 스포츠로 열광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전쟁과 지진, 재난으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스트 깁슬랜드 겨울 축제가 시작된 배경에는 호주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산불, 이른바 블랙 서머가 있습니다.
0: 네.
1: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이어진 대형 산불은 호주 전역을 휩쓸며 약 2,400만 헥타르의 산림과 초원을 태웠습니다. 33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3천 채의 주택이 파괴됐습니다. 또 30억 마리에 이르는 야생동물이 죽거나 서식지를 잃은 것으로 추정되면서
0: 네.
1: 생태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1939년 블랙 프라이데이, 1983년 애쉬 웬스데이, 그리고 2009년 블랙 세터데이 등의 피해를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면적을 태워 수십 년 만에 발생한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0: 네, 블랙 서머, 화마가 휩쓸고 간

0: su SBS.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n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버립니다.
5: 네, 이 무너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뜻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단순한 뭐 계절 이벤트가 아니라 아픔과 상실을 겪은 이 깁슬랜드 지역 공동체가 겨울로 함께 모이는 축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4: 네, 정확합니다. 호주의 겨울, 그 계절의 결을 따라 펼쳐지는 미드윈터 페스티벌 축제는 6월 하순부터 약 한 달간 이어지는 지역 대표 겨울 문화 행사입니다.
5: 네.
4: 이 지역은 도시보다 자연과 농촌 비중이 큰 곳인데요. 겨울이 되면 오히려 외부로 흩어지기보다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시기가 됩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 달간 이어지고요.
5: 네.
4: 이 축제의 특별한 점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관광 이벤트가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 축제라는 점에 그 의미가 깊습니다.
5: 네, 차가운 계절일수록 더욱 깊어지는 빛과 온기 그리고 지역 공동체 이야기가 이 기간 동안 천천히 좀 쌓여갈 것 같습니다. 축제 주제도 있다고요?
4: 네, 축제의 공식 주제 How we winter. 네, 즉 우리는 이렇게 겨울을 보냅니다. 인데요.
5: 네.
4: 겨울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아니라 겨울을 어떻게 함께 즐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5: 네.
4: 네, 축제 기간 중에는 이스트 깁슬랜드 지역 전역 30여 개 마을에서 1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지역마다 개성이 다른 행사를 열지만 공통적으로는 빛과 불, 음악, 음식 그리고 예술을 통해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5: 네, 이 축제는 그러니까 하루짜리 이벤트가 아니고 이 이스트 깁슬랜드 곳곳이 한 달 동안 뭐 이 거대한 정말 이 겨울 축제장이 되겠네요.
4: 맞습니다. 숲과 호수, 바다를 품은 자연 속에서 불을 밝히는 파이어 세리머니와 랜턴 행진,
5: 네.
4: 그리고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과 전시, 음악과 이야기, 음식이 어우러진 마을 축제가 곳곳에서 이어집니다.
5: 네.
4: 지역 와이너리와 농가에서는 긴 테이블 만찬이 열리고요. 라이브 음악과 거리 공연, 예술 전시, 공방 체험까지 이어지면서 마을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겨울을 즐기고 있습니다.
5: 네, 이 장작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또 서로 공연을 감상하고 지역 농산물과 제철 음식을 나누면서 겨울의 풍요를 함께 즐기는 시간 네, 눈앞에 그려지는 것
4: 네.
5: 같습니다. 네, 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이 랜턴 퍼레이드로 또 널리 알려져 있죠.
4: 맞습니다. 해가 지면 손수 만든 랜턴이 거리를 밝히고 불꽃 공연과 미디어 아트가 긴 겨울밤을 물들이는데요.
5: 네.
4: 네, 지역 주민들은 몇 달 전부터 직접 대나무와 종이, 재활용재를 이용해 축제에 사용할 랜턴을 만듭니다. 어린 학생부터 스카우트, 예술가, 가족 단위 참가자까지 함께 준비한 형형색색의 랜턴이 해질 무렵 거리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5: 네.
4: 거대한 올빼미나 물고기 같은 대형 등불 인형이 행렬의 선두를 이끌고 아프리카 드럼 연주에 맞춰 수백 명이 함께 행진하는 모습은 이 축제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5: 네, 이번 축제는 원주민 전통 환영의식과 또 스모킹 세레머니로 문을 연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호주 원주민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축제를 시작한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는데요.
5: 네.
4: 랜턴 행진이 끝나면 사람들은 공원으로 이동해 대형 모닥불 점화식을 함께합니다. 단순히 불을 피우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다는 의미를 담은 상징적인 의식이라고 합니다.
5: 네.
4: 예를 들어 미르부 노스에서는 올해 초 큰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거대한 뱅크시아 조형물을 불태우는 의식을 진행했는데요. 이 강인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호주 토착종 나무죠. 뱅크시아가 공동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5: 네, 또 하나 또 인상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클루티트리 행사. 네, 좀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행사인가요?
4: 네, 이 클루티는 스코틀랜드 방언으로 천조각을 의미합니다.
5: 네.
4: 클루티트리는 스코틀랜드의 오래된 민속신앙에서 비롯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천조각에 자신의 병이나 걱정, 소원, 기도를 담아 나무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0: 천이 자연스럽게 낡고 사라지면 병이나 근심도 함께 사라진다고 믿었던 것인데요. 네. 또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의식이기도 했습니다.
1: 네, 말하자면 치유와 정화의 의식인데요. 아, 스코틀랜드의 전통 풍습이 이스트 깁슬랜드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좀 흥미롭네요.
0: 네, 사실 이스트 깁슬랜드는 초기 스코틀랜드와 영국계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네. 하지만 오늘날 미드윈터 축제는 당시 이민자 문화를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유럽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역 공동체의 문화로 만든 사례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원주민 환영 의식과 지역 공동체의 문화를 더해 이스트 깁슬랜드만의 새로운 겨울 축제로 발전한 것이죠. 네, 미드윈터 페스티벌 참가자들은 천조각에 자신이 내려놓고 싶은 걱정이나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적어 나무에 매답니다.
1: 네.
0: 그리고 축제 마지막에 이 나무를 태우면서 마음속 무거운 짐을 함께 흘려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1: 네.
0: 서로의 아픔을 함께 보내고 새로운 시작도 함께 기원합니다. 네, 오늘날에는 종교적 의미보다는 공동체 치유와 상징적 정화의 의식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1: 네, 축제의 핵심은 관광객 유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사람들은 다시 연결되고 또 지역을 회복하는 데 더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지금은 지역의 예술가와 셰프, 농가, 와이너리 등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지역 축제로 성장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네요.
0: 네, 축제가 성장하면서 요가와 사운드 힐링, 숲길 걷기, 레일 트레일 여행, 사워도 빵 만들기, 또 차가운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겨울바다 체험처럼 이 몸과 마음을 돌보는 프로그램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는데요.
1: 네.
0: 네, 다시 한번 짚어볼 지점은 이런 웰니스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 아니라 블랙서머 산불과 팬데믹을 겪으며 이후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쉼과 연결이었다는 점이고요. 또 그것이 자연스럽게 축제의 형태로 확장됐다는 겁니다.
1: 네.
0: 함께 랜턴을 만들고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음악과 음식을 나누며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 네, 겨울을 축하하는 축제이면서 동시에 재난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의 회복과 연대를 기념하는 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가장 긴 겨울의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결국 서로의 온기로 계절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오늘은 호주 빅토리아주의 이스트 깁슬랜드 미드윈터 페스티벌을 통해 겨울이라는 계절 속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유여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2026년 7월 1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계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같은 겨울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겨울을 견디고 또 누군가는 함께 모여 겨울을 축제로 바꿉니다. 네, 이스트 깁슬랜드의 미드윈터 페스티벌이 보여주듯 문화는 상처를 잊게 하기보다 함께 기억하고 또 다시 일어설 힘을 만들어주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된 저희 프로그램은 SBS 한국어 프로그램 웹사이트와 오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준비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곡으로 황치열의 기적처럼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 진행의 프로듀서 박상진, 저는 박성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